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아직까지는 도로 상황 여유가 있는데요. 그래도 9시를 넘어서면서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의 통행량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성산대교에서 서강대교 사이 또 이촌동 주변 속도가 줄어 있고요. 또 올림픽대로는 한남 방면으로 지금 반포 주변 3차로에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반포 주변은 서행 정도로 이동합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면으로는 종암분기점 부근 또 묵동에서 신내 사이가 정체고요. 반대 종암 쪽으로도 묵동 나들목에서 월릉 분기점까지는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성수방면으로 도봉터널 중간 지점부터 월계 1교까지 작업 여파로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시내 구간 정체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 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또 더위 속에 소나기 소식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반포대교 부근 연달아 사고 소식 있습니다. 반포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 사고 있었고요. 지금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고 이후로도 반포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도 역시 사고가 있습니다. 이곳은 조금 전 소방 차량이 도착하면서 사고 처리 작업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작업으로 1, 2차로 두 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뒤로 동호대교부터 반포대교 조금 지난 지점까지는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또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5: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어, 사우나가 따로 없네.
6: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0: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어제 서울은 30도를 넘어서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더웠고요. 오늘도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 상승과 함께 대기도 불안정해지는데요. 오늘은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 범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신다면 가벼운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으로는 군자교 조금 못 간 지점입니다. 1차로에 사고가 있는데요.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이후로도 녹천교에서 상계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면으로는 묵동나들목에서 신내나들목 사이가 정체고요. 내부순환로가 성수방면으로 홍제램프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는 고장차도 세워져 있으니까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7: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6: 아, 네, 죄송합니다.
8: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8: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0: TBS 교통정보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 부근 연달아 사고 소식 있습니다. 안성 분기점 부근 2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 있었고요. 사고 처리 작업으로 안성 분기점 부근은 2km 정도 정체입니다. 이후로도 안성 휴게소 진입로 갓길에서는 승용차 사고 있었고 지금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으니까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는 서울 다와서 양재에서 반포 사이 5km 구간 정체고요.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반포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입니다. 사고가 있었고요. 지금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동호대교부터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잠시 후 잠수교와 반포 한강공원 일대에서는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시작된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다소 더운 한낮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31도고요. 휴일 오후 서울 시내 도로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심으로 정체 구간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은 암사대교 조금 못가 3차로에서 사고도 났습니다. 이후로도 종합운동장에서 동작대교까지 쭉 밀려있는데요. 25분 정도 걸리고 있고 그래도 동작대교 아래 있었던 고장차는 조금 전에 치워진 상태입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방면 서강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긴 구간 밀려 있습니다. 게다가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4차로에서는 공사도 하고 있고요. 매주 일요일 열리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로 오늘 밤 11시까지 잠수교의 차량 진입을 막는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일인데 최강일구입니다. 눈을 감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히려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즐거웠던 그 시절, 그리운 사람, 가려졌던 진실, 누군가의 마음,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갑자기 그리울 때면 눈을 감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앞이 캄캄할 때도 눈을 감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 눈을 뜨면 오히려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죠.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뭔지,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은 누군지 잠시 눈을 감고 바라봐 보시기 바랍니다. 6월 14일 일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장 이용입니다. 미안해 당신.

하지만 쏟아지는 시각적인 자극에 현대인들은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거부할 자유 또한 뺏겼습니다. 긴 시간 필요 없어요. 오늘은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음악 꼭 알아야 할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욱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코너 황당무계 이종황 선생의 아이고 허리 아파 허리 디스크쇼 다시 듣게 합니다.

아닙니다. 한낮에는 제법 여름 기운이 무르익고 있고요. 햇볕은 뜨겁고 금요일은 반갑고 계절이 바뀌어도 늘 한결같은 분이 계시죠?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에어컨 바람보다 입바람이 더 시원한 남자 황당무계 이종황 선생입니다.

0: 여름은 젊음의 계절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푸르게 하는 계절이다. 독일 시인 괴테의 명언입니다. 그 나이가 몇 살이든 여름 하늘 한번 올려다보면 그 사람 마음도 조금은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통장 잔고는 그 참 그 메말라가지만 감성만은 늘 푸른 남자. 하지만 개털 인생 허리 디스크쇼 황당 이종원입니다.
1: 선생님은 감성이 아니라 카드값이 푸르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자, 일단 뭐 멋있는 말로 시작했는데 너도 오늘 한번 얼굴 시퍼렇게 만들어줄 거야. 좋게 갑시다.
1: 예. 알겠습니다. 저기 6585 청취자님께서요. 택시기사님인데 선생님
0: 예.
1: 제 말 좀 들으세요.
0: 듣고 있습니다. 예. 예.
1: 아마 어떤 어르신이 승객으로 타셨나 봐.
0: 아.
1: 예, 그랬더니
0: 예.
1: TBS 허리케인 날인데 문자 좀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대요. 6585님께서 19시 아무튼 이런 어르신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택시하고 있지만요 교통방송만 청취하면서 운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방송국에 문자 좀 보내라 그래서 지금 문자를 보냅니다. 저는 경기 48바에 땡땡땡땡 김땡땡입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근데 어떤 어르신인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몇 학년이신지 참 궁금합니다.
1: 선생님 앞에서는 다 동생들 같습니다.
0: 제가 이제 1937년생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아마도 저한테는 그 어르신이라는 분이 거의 뭐 조카뻘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1: 조카 뭐 조카뻘쯤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오늘 첫 곡 궁금해요. 어떤 걸로 준비하셨어요?
0: 자, 오늘 그 이 어린 조카도 생각이 나고 해서 준비한 곡은 오늘같이 맑은 여름 하늘에 아주 그냥 묻혀지는 아주 딱 어울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1977년 발표된 ELO, Electric Light Orchestra.
1: 그 풀네임을 알고 계시네. 대단하십니다.
0: 네. 이게 Electric
1: Light Orchestra.
0: 그러니까 뭐 일렉트릭에다가 라이트 오케스트라, 바이올린이나 뭐 첼로, 뭐 이렇게 해서 뭐 심포니 락을 하겠다.
1: 이해로니까 일렉트릭 라이트니까 LED를 켜나요, 그러면?
0: 넌 오늘 좀 시퍼렇게 맞아야겠다. 구름이 걷히고 푸른 하늘이 펼쳐지는 그 순간에 그러한 어떤 기쁨을 노래한 곡입니다.
1: 네.
0: 특유의

0: 경쾌한 리듬이 마치 그 햇살을 음악으로 만든 것 같은 그러한 막 느낌을 마구마구 줍니다.
1: 미드나잇 블루 그건가요?
0: 아, 미드나잇 블루는 다른 곡입니다. 오늘 하루 요 음악으로 기분 좋은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네, 어떤 곡이에요?
0: 이에로의 미스터 블루스카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1: 오, 블루스카이가 미스터예요?

0: 바로 이종황 선생님께서 이에로의 미스터 블루스카이를 틀어주셨는데 선생님,
1: 예. 아, 이 노래가 이렇게 길어요.
2: 아, 뭐 긴 거는 그 사람들 문제인데 예. 그래도 뭔가 이게 오케스트라가 나오면서 뭔가 음악이 섞이면서 예. 다시는 잊지 못할 그 ELO가 예. 되지 않겠습니까?
1: 기억도 안 날 것 같은데요.
2: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미스터 블루스카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근데 뭔 내용이에요 도대체?
2: 응?
1: 당황하지 마시고요. 무슨 내용이냐 이거예요.
2: 저기 그 좀 그런 질문을 좀 하실 때는 조금 이렇게 조금 말을 좀 텀을 좀 주시고 준비를 하시 뭐라고 하셨습니까?
0: 자, 라면 목사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냈네요. 학창 시절에 밤에 매일 듣던 방송 트랜지스터 라디오 안테나를 쭉 뽑아서 방송 잡아서 듣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아, 트랜지스터 라디오죠. 그 로켓 배터리 같은 거 이따만한 거 있잖아요. 그 고무줄로 네. 팅팅 감아가지고
2: 엄청 큰
0: 라디오 뒤에다가 네. 다 감아서 하는 거.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 참 추억의 라디오죠. 선생님 기억나시죠?
2: 아, 그거 뭐 본 기억은 나는데 네. 우리 최일구 씨는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썼습니까?
0: 저희는 트랜지스터죠. 아, FM 나오고. 네.
2: 나는 그 진공관 세대야.
0: 아, 진공관. 아,
2: 그 진공관 라디오 그 모르시죠?
0: 아, 저야 모르죠. 어? 37년 선생님이라 하시는 거지.
2: 야, 그 뭐 건전지 9볼트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네. 이거는 커가지고 네. 들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0: 근데 선생님, 저희 할아버지는 1900년생이거든요. 예? 네?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라디오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고 돌아가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2: 나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0: 아, 역시 37년생이라 아, 왜 첨단적으로 살으셨겠네.
2: 너 은근히 난 매기는 것 같다 지금. 어.
0: 선생님 저 우리 세계에 말이죠 라디오가 처음으로 상용화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2: 최일구 씨가 그걸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0: 아, 기억하지.
2: 예, 언제입니까?
0: 1930년대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예. 아, 30년대 후반이면?
0: 그렇죠. 선생님과 이 나이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2: 제가 아기 때인데.
0: 그렇습니다.
2: 사실 그 예전에는 그 음악 DJ들이 멘트를 하면은 노래가 나올 때 그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0: 예.
2: 그 멘트를 하면 되게 싫어하고 그랬습니다. 뭐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미드나잇 블루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 전주가 다 멘트가 들어가서
0: 그렇죠. 맞물리니까
2: 무척 싫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0: 예. 뭐 좋은 기억 같지는 않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노래는 어떤 곡이에요?
2: 자, 다음 곡은 좀 분위기도 잡았으니까 좀 신나게 한번 가볼까 합니다. 1979년에 발표된 더 놀란스의 히트곡입니다. 노래 제목 그 최일구 씨도 이 노래 아시죠? 섹시 뮤직.
0: 섹시 뮤직.
2: 그렇죠.
0: On the wall. 섹시 뮤직.
2: 좀 상태가 안 좋은 섹시 뮤직입니다. 네. 사실 근데 이 노래가 어떤 특정 사람을 뭐 섹시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1: 아, 그럼 뭐예요?
2: 음악 자체가 주는 그 설렘과 흥분을 얘기합니다.
0: 야, 선생님이 처음으로 노래 해석을 해주시면서 노래를 선곡을 하셨네.
2: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0: 노래 자체가 섹시하다.
2: 그렇죠. 그 음악이 흐르면은 몸이 움직이고
0: 아~
2: 그리고 또 최일구 씨가 지금 방금 노래를 따라 부르시면서
0: 예.
2: 좀 마음이 좀 들뜨지 않았습니까?
0: 그렇습니다.
2: 예, 그런 예. 즐거움을 경쾌하게 표현한 디스코 아, 팝의 명곡입니다.
0: 선생님도 소시 쪽에 춤 많이 추셨을 것 같은데.
2: 아, 뭐 예전에
0: 일제강점기 때 한 10살쯤 되셨을 것 같은데 그때 무슨 춤 추고 다니셨어요?
2: 그때 뭐 지루박하고 뭐 또 지루하다 그러면 또 따로박도 치고 뭐 이렇게.
0: 아, 10살 때부터 지루박을 치셨구나.
2: 그렇습니다. 네.
0: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들어볼까요?
2: 네.
0: 더 놀란스의 섹시 뮤직.

0: 섹시미지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섹시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노래 자체, 뮤직 자체가 섹시하다 이런 뜻이라 이거죠?
1: 그렇습니다. 그 최일구 씨도 최일구 씨 자체가 아주 매력이고 지적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느낌처럼.
0: 아, 별 말씀을 선생님 또 애매십니까? 저 선생님도 저 소시 쪽에는 뭐 섹시하다는 말 많이 들어서 같아요. 선생님 아니,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1: 제가 그 사실 그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이 나이에 뭐 제가 섹시까지 바라겠습니까?
0: 아유, 인생 100세 시대인데요. 아직 아흔도 안 되셨지 않습니까?
1: 아유, 뭐 제가 뭐 허락된다면 새섹시는 하나 얻고 싶습니다.
0: 선생님 여기서 네, 이러시면 안 되죠.
1: 근데 밖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빵 터져가지고 저러고.
0: 자,
1: 저기도 혼자 사니?
0: 여기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1: 예, 알겠습니다.
0: 자,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샵0951입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적어서 보내주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겠습니다.
1: 사람 사는 이야기와 음악이 만나는 시간, 허리 디스크쇼는 그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0: 네, 자, 그러면 오늘 저 첫 번째 신청곡 사연을 네,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주황 선생님 소개 좀 해주세요.
1: 문자 387 하나님의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15년 만에 아이고 40이 넘어 첫 아이를 얻었습니다.
0: 아이고, 예.
1: 밤잠은 못 자고 체력은 바닥인데 그 아기가 웃는 얼굴을 한번 보면은 그 세상의 모든 피로가 사라집니다. 딸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신청합니다.
0: 아, 결혼 15년 지나셔가지고 마흔 넘어가지고 첫 아이, 딸 아이를, 야 정말 얼마나 귀여울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
1: 예,
0: 이분한테 어떤 곡을 선곡을 해드릴 거예요?
1: 이건 뭐 사실 음악을 많이 모르시더라도 딱 한 번에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0: 어떤 거예요?
1: 그 딸을 얻은 기쁨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노래를 표현한 곡입니다.
0: 예.
1: 그 스티비 원더가 실제로 그 자기 딸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아빠의 사랑이 그대로 담긴 명곡.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를 주목하고
0: 있습니다. Isn't She Lovely. 네. 뭔 뜻이에요?
1: 내가 뭐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지, 사랑스럽지 않느냐.
0: 내가? 쉬인데요, 쉬?
1: 아니, 그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가 뭐 얼마나 아름답지 않느냐.
0: 내 딸이 얼마나 예쁘냐. 이런 거겠죠. 그렇죠. 내가가 아니고, 네. 선생님. 예? 맞죠, 선생님?
1: 즉흥해서 대답하느라고 좀 버벅거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0: 자, 네. 듣고 오겠습니다. 스티비 원더 딸 이름은 뭐예요, 그러면?
1: 몰라, 임마. 그만 해야지.

0: 가운데 Isn't she lovely? 그 의역하면 내 딸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그런 얘기죠, 선생님?
1: 그렇죠, 예.
0: 스티비 원더가 딸 이름이 그거네요. 아이샤 모리스래요. 모리스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만든 노래고 76년에 이 음반이 나왔답니다. Isn't she lovely? 내 딸이 사랑스럽지 않아요? Less than one minute old. 세상 밖으로 나온 지 1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 출산하는 딱 그 모습 1분도 안 된 그 순간에 아이를 보고서는 이 가사를 쫙 했거구만요. 야, 대단한 영감 아닙니까, 선생님?
1: 그러니까 사실 그 스티비 원더가 그 눈으로 진짜 그 자기 딸을 볼 수가 있었다면 더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겠습니까?
0: 그렇겠지요. 와, 아주 단 한 줄의 해석으로 아주 많은 얘기를 해주셨네, 선생님이.
1: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0: 아, 역시 선생님을 따라갈 음악 해설가는 전 세계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1: TBS.
0: 예. 아, TBS 계십니까? TBS가 요즘 뭐 되게 어렵다고 그러던데.
1: 많이 어려운데 좀 긍정의 힘으로 뭐 좀 많은 분들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0: 무슨 좋은 정보가 있습니까?
1: 뭐 아직 뭐 개뿔이나 있겠습니까, 제가. 예.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도와주십시오 제발. 예,
0: 선생님 7484님이 이런 질문했어요. 선생님한테 황당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깊은 연륜으로 판단하실 때 내일 체코를 잡고 32강에 오를 유리한 고지에 있을지 어떨지 좀 이것도 스포츠도 좀 전망해 주세요.
1: 사실 그 이번 월드컵은 예전 같은 기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 같은 건 벌써 뭐
0: 그저 기대 그런 건 조금 좀 그렇죠.
1: 그래서 좀 일단 경기를 할 때만큼이라도 우리가 조금 힘을 좀 합쳐가지고
0: 네.
1: 우리의 마음을 그들의 선수들에게 태극전사들에게 그 마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응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0: 그게 저 과달나라까지 어떻게 마음이 가요?
1: 아 그게 또 이게 그 나비 효과라고 해가지고
0: 네.
1: 이렇게 막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요 진짜. 죄송합니다.
0: 나비가 여기서부터 날아갑니까? 멕시코까지?
1: 그래서 뭐 이제 자꾸 목소리가 젊어지고 있습니다. 좀
0: 저기 선생님 옛날 때는 저 평양하고 저 서울하고 경평 축구대회 열리고 그랬었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예전에 네? 예전에 그랬죠. 근데 오늘
0: 잘 모르세요?
1: 오늘 근데 너 오늘 주식 올랐니? 왜 너만 오늘 유난히 따지니 지금? 어? 날도 더운데. 어?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사연도 소개해 주시죠, 선생님.
1: 다시 그 목소리를 제가 좀 흥분해서
0: 젊어지셨어요.
1: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0: 리와인드 목소리 좀 리와인드
1: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0: 31년으로 돌아가 주세요.
1: 7759님의 사연입니다. 사실 요즘 직장 상사와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출근길 아주 스트레스이고요. 퇴근하고도 화가 가시질 않네요. 오늘 좀 속 시원한 노래 좀 한 곡 좀 듣고 싶습니다.
0: 아, 직장인들 아마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는 약보다는 음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뭐 제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강력한 기타 리프와 폭발적인 그 에너지가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주는 하드록의 고전입니다. AC/DC의 하이웨이 투 헬이라는 곡을 준비해보았습니다.
0: 지옥 가는 고속도로.
1: 그러니까 뭐 지옥에나 떨어져라. 뭐.
0: 지옥 떨어져라.
1: 어.
0: 여기는 요금이 얼마예요? 저기 요금이?
1: 너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질래 오늘?
0: 어?
1: 같이 떨어질 거냐고.
0: 듣겠습니다.

0: 역시 뭐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선곡이었습니다. 7759님께서 직장 상사하고 계속 사사건건 부딪히는데 스트레스 풀게 좀 노래 들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이웨이 투 헬,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런 뜻이네요. 보니까 정말 이렇게 멋진 선곡을 전 세계에서 선생님 말고 어느 부 DJ가 하겠습니까? 그죠?
1: 뭐 그걸 아신다니까 우리 최구군이 오늘따라 또 유난히 귀엽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이사회님께서 선생님한테 예. 덕담을 보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황당 이종황 쌤님, 60쯤이 되면 보약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아흔 다 돼가는데 뭘 챙겨 드세요?
1: 네. 이건 덕담이 아니라 지금 삼시세끼도 지금 저는 챙겨 먹기 아주 벅차 죽겠는데 아주 참 배부른 소리 하십니다. 그 이사인님 혹시 보약 사실 그 형편이 좀 괜찮으시면 얘기할 때 축하부로 좀 살기 좀 부탁드립니다.
0: 선생님, 선생님. 자, 고맙습니다. 이사인님. 예, 이번에는 2084님께서 문자로. 제가 어렸을 때요. 아마 중학교 때쯤 그때 정말 유행했던 그룹이 아바였죠.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여성 멤버 둘이 노래를 하면 남자 멤버 두 명은 기타와 피아노를 쳤는데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엉덩이를 들썩들썩 해가면서 열정적인 연주를 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즐겨 들었던 노래가 아바의 이글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아바의 이글을 듣다 보면은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아바의 이글을 신청합니다. 아, 아바가 이글 독수리 아닙니까?
1: 그렇죠. 예.
0: 아, 이런 노래도 있습니까?
1: 그 어떤 자유나 그 하늘을 나르고 창공을 나르면서 어떤 꿈을 꾸는 그런 내용의 가사들인데
0: 네.
1: 아바의 이글이 있다면은 우리 한국에는 또 이태원 씨의 솔개가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그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뭐 그새 스마트폰 찾아봤습니까?
1: 안 찾아봤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좀 당황스럽습니다. 예.
0: 아, 뭐 이게 어떻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참 처음 듣는 것 같아요.
1: 뭐 만약에 뭐 준비가 된다면은 제가 좀 이 노래가 깁니다. 좀.
0: 아, 깁니까?
1: 네. 네.
0: 자, 이번에는 4636님의 문자입니다. 아주 문자 자주 보내주시는 청취자신데 안녕하세요. 소금으로 간을 마실 때 눈대중으로 대충 넣는 경우가 많죠.
1: 그렇죠.
0: 그래도 간이 딱 맞는 건 우리의 손끝이 기억하는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농도를 맞추는 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오늘 나의 하루가 가장 맛있을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나요?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을 신청합니다. 네. 선생님 이거 아세요?
1: 네? 우리 그 임병수 씨? 임병수 씨 말씀하십니까?
0: 아니요. 그러니까 저 선생님
1: 예.
0: 좀 집중 좀 해주시고요. 네.
1: 집중을 하는데
0: 오늘 나의 하루가 맛있을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냐. 4636이
1: 몰라 이 녀석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난 임병수의 그 염소창법 있지 않습니까? 염소창법.
0: 자, 그러면 그러면 두 곡을 잇따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바의 이글,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0: 아바이글 임병수 아이스크림 사랑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저기 선생님, 예. 이 노래 듣고 있던 9629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질문을 했네요, 9629님이.
1: 아, 저에게 예. 말입니까? 예.
0: 아마 저기 손잡벌 되나봐요.
1: 아, 저한테?
0: 예. 이종환 할아버지, 염소를 얼마나 먹여야 임병수 아저씨처럼 될까요?
1: 아, 잠깐만. 나 잡지 마봐. 나봐, 잠깐만. 그 어린 녀석이 그 할아버지를 지금 녀석이 몰리는 거야?
0: 아이, 선생님. 아이들 동심을 지금 그렇게 막 무참히 깨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동심에 맞춰서 대답을 좀 해주세요. 염소를 얼마나 먹여야지, 분을 얼마나 먹여야 임병수 아저씨쯤 되냐.
1: 그러면 우리 최일구 앵커가 그거 한번 대답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0: 저야 모르죠.
1: 제가 어떻게 먹어.
0: 아니, 얼마나 저야 모르죠. 뭐. 네?
1: 네. 흑염소 이런 것도 비싸던데. 뭐. 응? 이거 어떻게 협찬 안 들어옵니까? 이거?
0: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어서 허리 디스크쇼의 명물 코너죠. 황당 선생님의 가사 낭송 시간입니다. 선생님, 간만에 한번 가사 낭송 기대해 보겠습니다.
1: 근데 사실 그 오늘은 준비한 것은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입니다.
0: 부모와 자식 간의 얘기다.
1: 그렇죠. 그 세월이 흐른 뒤에 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자식의 마음도 알게 되고 부모의 마음도 알게 되는 그 후회를 담은 그런 노래인데.
0: 뭐 싸우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이?
1: 아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가사에 있습니다. 영어처럼 하시지 않습니까?
0: 아, 그 뭐라고 그래요?
1: 해리 차핀의 명곡인데.
0: 아, 그러니까 싸우는 거냐고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
1: 뒤에는 안 읽어봤잖아 아직. 그 가사가 이게 좀 곡이 빨라가지고 제가 좀 따라가기가 힘드니까. 그렇군요. 미리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0: 예.
1: 며칠 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0: 자, 음악 주세요. 그러면
1: 해리 차핀의 캐스트 인 더 크레들. 며칠 전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별탈 없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0: 아니 선생님,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하시면 어떡해요.
1: 이 Child arrived just the other day. 하지만 나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떠나야 했고 지불해야 할 돈도 많았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 아들은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말들을 배웠습니다. 아들은 그 자라면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0: 그 어린애가요?
1: 이 아이가 커면서 뭔가 일과 성공에 쫓겨서 아들의 그 성장을 놓쳐버린 그 결국은 그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버린.
0: 그럼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1: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0: 네?
1: 너무 집중을 안 해주시네요.
0: 다 하셨어요?
1: 네.
0: 일단 좀 듣고 오겠습니다.

황당무계 이종황 선생의 아이고 허리 아파 리디스크쇼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광표가 부릅니다. 추억의 포장마차 들으시고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높은 기온이지만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기도 합니다. 서울에서는 도봉구와 강북구, 성북구 쪽에 비가 내렸고요. 이제는 구로구와 동작구, 그리고 과천 쪽에도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것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 그리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알려드렸고요. 서울시는 1시간 전보다 정체 구간이 늘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이제 구리시계에서 내부순환로 진입하는 데만 20분 넘게 걸리고 있고요. 내부순환로 진입해서 또 국민대까지는 정체입니다. 반대 방향면도 홍자램프에서 홍진문터널 통과할 때까지 시속 20-30km 정도입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3부 첫 곡입니다. 7200 청취자의 신청곡이래요. 아, 이거 옛날 노래네, 정말. 이현실이 부릅니다. 노을.

네. 이현실의 노을 청취자 신청으로 듣고 왔습니다. 정말 80년대 초반의 노래라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옛날 노래입니다. 정말 떠나가는 뒷모습을 그냥 손채로 붙잡지도 못하고 그냥 손채로 당신은 노을 속에 멀어만 가니 사랑이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예. 노을 노래 잘 듣고 왔고요. 공사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6758님께 목 입어서 인천의 착한 농부의 목 입어서 1kg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네, 아내분한테 줘서 잡채 요리 잘 만들어 달라고 해주세요. 자, 이제 잠시 후에 7080 미사리 라이브 음악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월간 아름다워라 가수 성환 씨하고 진영 씨 그리고 보조 MC 김태발 씨 출연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성환이 부릅니다.

0: 7080 세대의 노래 즉석 라이브로 감상하는 시간 월간 아름다워라. 노래 아름다워라 주인공 가수 성환씨 그리고 나는 내려온 밤나비 가수 진영씨 함께합니다. 오늘 어떤 라이브 무대가 펼쳐질까요? 여봐요.
1: 뭘 봐요 시작부터.
0: 김태발씨 출연자 소개해주세요.
1: 자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 이 노래입니다. 살짝만 좀 따라 불러줘요. 듣고 싶어 오리지널.
2: 눈물 짓던 시대로 아름다워라.
1: 네, 이 노래의 주인공입니다. 7080 추억의 멜로디를 즉석 라이브로 가슴 함.

0: 김정현 씨가 월간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TBS에서는 이미 대박난 히트곡입니다. 대박 히트곡 기타리스트 겸 가수 성환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환입니다.
2: 네, 아이, 성환 씨도 성환 씨지만 김태발 씨가 너무 잘해주네.
1: 네네.
0: 또. 근데 기타리스트라고 할 때 혹시 뭐 불편하시지 않죠?
1: 예.
0: 괜찮습니까? 예. 자, 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또 피아니스트 왔지 않습니까? 예. 자, 이분은 피아니스트 겸 가수입니다. 마찬가지로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는 이미 대박난 히트곡입니다. 밤나비! 그리고 자작곡 더없이 좋은 날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감성 트롯 퀸 가수 진영 씨를 모시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네, 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 아, 두 분 반갑고 지금 문자로 김성환 씨가 불산 KBS에서 노래 교실하는 임성환 씨라고.
3: 네, 네.
1: 꽤 유명한 분 계시죠.
2: 아니 지금 저 청취자분이 김성환 씨하고 지금 착각하신 거라면 성이 달라요?
1: 임성환님이라고 네.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노래 강사분이 계세요.
2: 그래요. 수강생이 300명이 넘는데 네, 완전 네. 부산의 스타인데
1: 아, 그럼요.
2: 지금 이 8004님께서 네. 오해를 하신 거야 그러면?
1: 뭐 그러실 수도 있고 보통은 김성환 선배님하고 저기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2: 아니 그러니까 저 임성환 노래 선생님하고는 다른 거다 이거지 지금?
1: 아 예 그렇죠. 네.
2: 저 8803님 그 임성환 씨가 아니고요. 성환 씨입니다. 그냥 성환 씨.
0: 성환 씨가 뭐 어디 가서 나 임성환이다 그러고 사칭하고 금품을 요구하거나
1: 그런 사칭이 안 돼요. 사칭이 안 돼요. 어느 정도 몽타주가 좀 비슷해야 되는데.
0: 많이 달라요?
1: 사칭할 수 있는 몽타주가 아니에요.
0: 상태가 많이 다르네.
1: 네, 상태가 많이 달라.
0: 자 지금 9078님께서 아름다워라 이 노래 부르기 쉽고 가수 목소리 좋고 제어의 18번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2: 애창곡으로 하셨대요.
0: 네, 정말 노래 좋습니다.
2: 이 노래는 사실 내가 히트시킨 거야.
0: 맞아.
2: 아름다워라
1: 혹시 시상식에서 제가 할 일이 있으면 꼭 우리 일부행님.
0: 아니 우리 일부행님께서 히트한 시킨 곡이 많아요. 아름다워라 말고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2: 나는
0: 또 있는데 또
2: 많아 하여튼
0: 네. 그렇죠. 네. 엄청 많아요. 네. 네. 예지 아빠빠님께서 인간 주크박스 빵집 오빠답게 버터빵처럼 부드러운 몫이 성아님 미소가 아름다운 건반요정 진영님 그리고 개털이지만 마음만은 밍크코토인 우리 태발이 형 사랑합니다.
2: 마음은 밍크털이야? 나 얼마나 부드럽냐면 밍크코털이라고 그래.
0: 그 마음 좀 팔아먹고 싶다 비싸게.
2: 그러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라이브 시작을 할 건데 함께 첫 번째 노래 뭐 어떤 곡 준비들 하셨어?
3: 네.
2: 신청곡은 이제, 이 노래 끝나고 듣고 예.
3: 이제 우리 여름이 이제 초여름이 시작될 느낌이라서 네. 저번부터 준비한 노래가 있습니다. Once Summer Night이라고
2: 오 네. 진추아
3: 네네.
2: Once Summer Night 이 노래
3: 네.
0: 보통은 사실 그 6.3 지방선거 때문에 네. 행사들이 거의 지자차에서 안 하거든요. 못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끝나면은 여름도 가까워지고 이제 날씨도 좋을 텐데 네. 어떻게 행사가 잡혀있는 게 좀 있습니까?
1: 보따리 좀 쌓여져 이제.
0: 오 있습니까?
1: 네.
3: 오 보따리 쌓여.
1: 선거 때문에 많이 쉬었어요. 네.
2: 이제 예약 들어온 거 있어요 이제?
1: 네 조금.
0: 몇 개 있네.
2: 아~
0: 네.
2: 진영 씨는?
3: 전 이제 예약 잡으러 갑니다.
2: 잡으러 가. 자 그러면 성환 진영 두 분의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추아의 One Summer Night. 박수 라이브입니다 여러분들.
3: 원서먼 날씨 준비하는데
2: 네네네
3: 네, 다시 가겠습니다.
0: 자, 이 곡이
2: 뭐가 문제였던 거야?
0: 70,
2: 자 이제 나가네
0: 76년

0: 네. 성환 씨, 진영 씨 두 분이서 Once in My Night. 이 노래가 나온 게 70년대 후반이었을 것 같은데, 70년대 후반 또 80년대 초반 요때 다방 같은 데 가잖아요. 어?
1: 네.
0: 아, 뻑하면 이 노래 많이 나왔어. Once in My Night.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노래 많이 들었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다방에 들어가면은 네. 밖에까지 옛날에는 다방에 가면은 네. 스피커가 밖에까지 연결이 돼 있잖아요.
2: 어, 맞아요, 맞아요.
0: 소리 듣고 따라가더라고요. 네, 네, 소리 들어요.
2: 기억납니다. 네. 이 지하철 근처마다 다 음악 다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화기도 없어가지고 이제 카운터 이제 DJ 박스로 전화가 와요. 전화가 한 두 대 정도 놓여 있어요. 뚜르르르 울리면 딱 여보세요. 자, 그러면 딱 해서, 자, 손님 중에 성환 씨.
0: 누가 전화를 한 거예요?
2: 그렇죠? 이제 손님이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바깥에 손님이. 이 다방으로 전화를 해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여보세요. 아, 손님 중에 성환 씨 2번 전화 준비됐습니다. 성환 씨 전화 받으십시오. 다 이거 바꿔주고. 그랬던 기억이
0: 나요. 아니 뭐 그런 건 있는데.
2: 좀 네. 받아줘요. 좀.
0: 아 이거 음악 신청한다는 게 네, 아니고.
2: 네, 네. 전화도 바꿔주고. 왜냐면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니까.
0: 옛날에는 그 카운터에서 그걸 받았지. 손님 중에 저 김태발 씨 있어요. 그러면 네, 뛰어나오고. 네.
2: 그걸 DJ가 이제 멘트를 해줬다 이거죠.
0: 자, 같이 노래 부르는 게 쉽지 않은데 네. 호흡을 맞추고 들어오는 거예요? 두 분은 어떻게 하는 거야?
1: 아, 고전 날 뭐 네. 계절이나 이런 데 맞게 선곡을 한 후에 네. 방송 전에 이제 조금 네. 한 1, 2시간
0: 전에 와서
1: 예, 한 두세 번 같이 불러보죠.
2: 아, 네. 그 두세 번 부른다는 걸 빌미로 뭐 금품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았죠?
0: 얘가 오늘따라 금품 요구를 좀 많이 해. 자, 그러면 자, 이 Once in My Night 잘 들었고요. 자, 즉석 라이브입니다, 여러분. 자, 김태발 씨, 청취자 신청곡 즉석에서 불러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 안내 좀 더 해주세요.
2: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뭐, 저희가 뭐, 가끔 뭐, 일구행디가 또, 뭐, 필이 오시면은, 아, 이거 좀 불러줘라, 그럴 때도 계시지만, 청취자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하는 문자로 즉석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요도 좋고요, 올드파, 뭐, 트롯, 뽕짝, 재즈, 헤비메탈! 헤비메탈 됩니까? 네? 헤비메탈.
1: 헤비메탈 빼고 다.
2: 아, 그거 빼고, 그거 빼고는 다 됩니다.
1: 헤비메탈은 우리 진영가수가 되니까.
2: 아, 그래? 샵 0951, 샵 0951로 50원의 유료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난번에, 지난달 아름다워라 할 때, 네. 성환 씨가 김광석의, 네. 뭐지?
1: 너무 아픈 사랑이
0: 아니고, 하다가, 직접 하다가, 하모니카 연주까지 했어요.
2: 맞아.
1: 잠깐 맛배기로 보내드렸는데 네. 우리 일구행님께서 특별히
0: 그러니까.
1: 다음 달 방송 때는 이 노래를 꼭 한번 선곡.
0: 그 하모니카가 지난달 하모니카하고 좀 다르다.
1: 똑같습니다.
0: 아, 똑같은 거예요?

0: 이 보호대 이렇게 차고 있는 지지대가 달라 보이는데?
1: 아, 똑같은 거.
0: 똑같은 거예요?
1: 네. 두 개 사게 살 한편이 안 돼요.
0: 네, 알았어. 그 하모니카는 비싸요? 그 조그만. 그건,
1: 네. 우리 학창 시절에 불던 하모니카보다는 좀 가격이 좀.
0: 네. 그래서 프로 가수들이 쓰는 건가 보지?
1: 프로 연주자들이나 가수들.
0: 얼마나요, 그런 거?
1: 뭐 이것도 악기가 천차만별인데 네. 제가 쓰는 거는 한 뭐 10만 원 중반대?
0: 뭘 많이 써네. 네.
2: 아, 그런데 이제 저렇게 보시는 거는 연주 때마다 또 키 다른 게 있어요. 하나만 사서 되는 게 아니라 키별로 다 하모니카를 갖고 있어요.
0: 아, 키까지를 갖고 있어요. 네. 네.
1: 그 12키가 다 있으면 좋은데 보통 이제 중간중간 키로 한 사람씩.
0: 어려운 얘기 그만하시고. 그거 한번 해볼래요 정말? 김광석 노래? 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으면.
1: 이 노래 조금 처진 노래라 네. 제가 선곡을 안 했는데 우리 일고현님께서 특별히 다음 달에 한번 준비해보라 해서 제가.
0: 근데 바로 노래 끝났는데 그 노래 하실 수 있겠어요?
1: 네, 뭐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0: 괜찮아 할까요? 네, 자,
2: 그럼 일단 잠깐만 문자가 지금 도착했는데 네. 8625님께서 One Summer Night, Two Summer Night, Three Summer Night 요 노래가 너무너무 좋다고 죽인다. 시외버스 운전을 하시는데 버스 라디오 이렇게 해도 되나? 버스 라디오 볼륨을 크게 틀어가지고 승객분들과 함께 듣고 계시대요 지금. 그래서 문자는 우리 기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맨 앞쪽에 계신 승객분께 지금 있잖아 운전하시면서 승객님 이거 샵 연구 5안으로 해가지고 무시했냐 그거 하나 써주셔 좀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 짱입니다
0: 시외버스라 그러니까 아마 고속도로 아니면 국도를 막 달리고 신나게 달리고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의 노래를 이렇게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수로서 이런 것보다 더 보람 있는 게 없어요.
3: 그러니까 거기 또 막 볼륨까지 높여서 그러니까. 다시 또 다른 분들하고 또 공유해 주시고
0: 그래요.
3: 너무 감사합니다. 네.
2: 9794님께서 안녕하세요 성환님. 그 성환 라이브에서 인사드렸던 덕란이라고 합니다.
1: 네네네.
2: 아십니까?
1: 네, 알죠.
2: 여자분이고 남자분이니까.
1: 그럼요.
2: 여자분이요, 남자분.
1: 네, 여자분이세요.
2: 안녕하세요. 덕란이라고 합니다. 라디오에서 인사를 드리니까 어머, 너무 새롭네요. 멋진 노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덕란 씨는 어떤 것 같으세요?
1: 아니, 그 제가 그 방송에 개인 방송에 오셨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다음 날이 아마 결혼 30주년이라고 해서 축하곡을 불러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2: 또 가수라고 노래해준다고 또 금품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았죠?
1: 목타주는 그러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뭐 때리거나 금품을 요구하진 않아요.
2: 오늘 요거 재밌네.
0: 난 별로 재미없는데.
2: 우리는 재밌어요, 우리는.
0: 니네 둘은 재밌을지 몰라도 별로인데.
2: 정의사의 구현을 위해서.
0: 자, 그러면 오늘 성환 씨. 네. 그러면 지난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1: 네.
0: 자, 우리 김광석 씨 떠올리면서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으면 박수. 하모니카 연주부터 시작합니다. 인트로부터.
2: 리 오스카 같아. 리 오스카.

0: 멋있어.
1: 김광석 씨의 그 목소리는 좀 다르지만 김광석 씨하고 연주나 그 하모니카 그런 부분, 기타 주법이라든지 네. 그 워낙 김광석 씨 그 녹음 그거 그대로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2: 아, 형님, 네? 주법을 들으신 거예요?
1: 그러니까요. 저 박자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건데.
2: 주법인데. 네.
1: 뭐라 그랬다고?
2: 주법인데.
1: 주법인데?
2: 진짜. 아, 이거 하이캐그인데. 아, 제법인데, 주법인데. 아.
3: 요건 뭐 떠아드리겠다.
1: 근데, 아, 근데 마지막 3절을 안 했어.
3: 아, 너무 길어가지고.
1: 아. 네. 아, 나 그거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어야 또 끊어버리더라고.
2: 아, 그때 노래 따라서 하시려고.
1: 못 외워서 그냥 그만둔 거 아니야?
3: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너무 긴 것 같아서 제가 집에서.
1: 사실은 그 3절 거기 애틋한 마음.
3: 예, 맞아요, 맞아요.
1: 거기 3절에 묻어나는 건데.
3: 어, 우리 다시 세상에 사랑으로
1: 다시 세상에
3: 오지 말자.
1: 세상에 태어나서 예. 서로 사랑하지 않기를. 네. 뭐 그런 거 아니야? 예, 예. 얼마나 애절. 예.
3: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1: 아니야, 그걸 해야 돼. 네, 그걸 했어야 되는데.
3: 다음에 혹시 할 일이 있으면.
1: 다음 절에 또 한번 해보죠. 네.
2: 자, 3983님께서 아주 그냥 녹아버립니다. 송아님 최고입니다. 그, 일단 빵집 오빠 그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취소하신대요. 빵집 오빠. 버터 왕자로 임명하네요. 버터 왕자.
1: 네네네. 칭찬 문자네요.
3: 네, 감사합니다.
2: 큰 기쁨님께서 성아님이 하모니카 연주하면 아유, 왜 이렇게 그냥 가슴이 먹먹해지는지 모르겠어요.
1: 아, 좋아요. 하모니카하고 기타 연주.
2: 7346님께서 손님 하차 후에 문자를 올립니다. 개인 택시만 18년째신데 네. 방금 전에 그 손님 모시고 수원 가는데요. 아이고, 그 노래 듣다가 성환 씨. 노래 듣다가 우회전해야 되는데 전방주 씨 태만으로 직진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손님께서
1: 7346 이부님도 그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걸 상상하다가 옛날 생각하다가 잠깐 우회전을
3: 치자. 노래에 사연이 있으신 거
1: 아니에요? 사연이 있어, 사연이 있어.
2: 명숙이, 은숙이 생각하다가. 어? 그래가지고, 근데 손님께서 너무 방송 듣기가 어? 참 좋으시다고 네. 칭찬해 주셨대요.
1: 자, 성환 씨 노래 잘 들었고요. 네.

0: 자, 이번엔 이제 진혁 씨도 해야지.
1: 네, 네.
0: 어떤 곡 준비했어요?
1: 저는 심수봉 네. 선생님의 미워요
0: 예. 노래.
1: 네. 예?
0: 아니야?
2: 눈물이 미워요.
0: 아, 미워요 아니야.
1: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0: 자, 그러면 피아노 연주와 함께
1: 네, 네.
0: 자, 진영 씨가 부릅니다. 심수봉 원곡의 미워요. 자,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0: 될 것 같습니다. 큰 기쁨님께서 진영 가수님의 웃음소리가 아주 미모만큼이나 아주 매력적입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이승기 더없이 좋은 날님께서 진영 가수님 그 예. 뒤에는 저희 그 백만 대군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2: 뭐 장군 됐어요? 백만 대군이 준비하고 있어?
1: 아, 뭐, 되게
2: 사단약쯤 됐어?
1: 엄청 든든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2: 진영 씨 피아노 연주와 함께 잘 들었고요. 이어서 성환 씨 라이브로 네. 이번에는 네. 청취자 신청곡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 네. 2861님께서는 레오 세이어의 More Than I Can See. I love you more than I can say 이 노래인가 봐.
0: 근데 지금 2861님이 More than I can say를 사상 최초로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요. 2861님 사상 최초는 우리 제작진들이 판단해 볼게요. 이거 어떻게 맛보기로

0: 이런 노래죠, 그렇죠? 아. 네.
1: 오, 약 올린다, 약 올려. 네. 자, 그리고 듀엣곡으로 신청도 왔어요. 예. 1096님께서, 아, 이건 모르실 것 같은데. 예? 1096님께서 듣고 싶은 곡이 있어서 이렇게 성아님과 진영님께 청해봅니다. 네. 이현실의, 네. 벌써 떨리죠? 이현실. 어, 네. 누군지 아세요?
2: 아까 저 이현실 씨 노래 나갔어요. 노을이라는. 어,
1: 진짜?
2: 3부
1: 4부. 아, 이분들이 두 분이 어리셔가지고.
0: 듀엣곡이라 하니까 그대를 신청하신 것 같은데.
1: 오! 맞아요. 그대. 네, 네. 그대라는 곡인데 이현실님과 김영규님이 부르던 맞아요. 곡인데 두 분의 화음이 너무.

0: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아 신청을 해봅니다. 해주셨어요.
1: 그러면 네. 그 노래 한번 잠깐만 불러보고 형한 씨가 이 노래 맛배기
0: 노래는 아세요?
2: 노래는 알죠. 네. 아, 근데 그 노래는 이제 듀엣곡이니까.
1: 아, 그러니까 그럼, 듀엣곡을 지금 네. 호흡도 못 맞춘 상태에서 부를 수는 없는 거니까.
0: 맛배기
1: 네. 네. 이 곡은 연습을 해서 두 분이 다음 달 소재를 주제로 해서 가져오시는 네네. 걸로. 맛배기로 이현실의 근데 요거 한번. 자 그러면
2: 네,
1: 이렇게
2: 가사를
1: 하고
2: 잘 모르겠네.
1: 두 분이 하여튼 네. 이 청취자께서 요청하는 거니까 아, 네. 다음 달 월간 아름다워라 해서 꼭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네. 2861님의 신청곡 네. 악보 찾았어요? 악보 모던 아이 캔 세이.
2: 모던 아이 캔 세이 말은 제가 오늘 반주기를 하필 또 안 갖고 왔는데.
1: 아 그래요?
2: 네, 요새 악보가 없는 곡이라.
1: 그럼 다른 걸로?
2: 네 다른 걸 하나
1: 다른 걸로. 다른 게 지금 신청곡 좀 올려줘 보세요. 다른 네. 신청곡 청취자께서 어떤 곡을 올려놓으셨는지.
0: 자 일단 태발님 토크가 하늘을 찌르네. 어, 내 거 왜 읽어? 막 이러면서 또 자기 거 읽어. 좋은 거. 자 심수봉님의 콧소리가 없는 게 더 매력적입니다. 진영 씨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0: 자 이거 라이브로 뭐 표현할 수가 없는 음성 정말 감동입니다. 쇼쇼쇼 하시면서 진영 씨에게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3: 감사합니다.
0: 자 뭐 마이클 보튼의 뭐 When a man loves a woman 이런 것도 있고 지금
1: 제가 오늘 반주기가 없어가지고 다 원하는 게 안 되신다니까.
0: 그러면 좀 본인이 지금 기타 치시면서 좀 잘할 수 있는 뭐 팝송.
2: 아마 잘할 수 있다기보다도 네. 아까 그 I Love You More Than I Can Say 그 네. 제목을 들으니까 네.
1: 딴 곡이 생각이 났어. 예, 예. 예.
2: 좀 일단 제목이 비슷한 곡이에요.
1: 어떤 곡에서?
2: 아 로버의 노래 중에
0: I'd Like To Want Me.
2: I Love To Want Me라고.
1: 아 좋습니다.
0: 예. I'd Like To Want Me.
1: 그 노래는. 악보 찾았어요?
2: 네네, 그 노래는 제가 할 수 있어요.
1: 아, 좋습니다. 노래. 자, 그러면 무슨 노래 제목 얘기해요?
0: 로보의 I'd Like to Want Me.
1: 뭔 뜻이야, 그게?
2: I love you to want me.
0: 그래요?
2: 아, 당신이 날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0: 나 때는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바뀌었나봐.
1: 자, 성환 씨 라이브로 부르겠습니다. 뭐라고?
0: I'd love you to want me. 여기 I'd love you로 되어 있네요. 근데 왜 I love you래요, 자꾸?
1: 됐고, 자, 듣겠습니다.

0: 페이드아웃을 자체로 하네, 자체로. 어? 페이드아웃을.
1: 아, 아니, 근데 성환 씨는 뭐 원래 가수지만 초등학교 와영 때부터 노래하고 기타를 네. 공부했다고 그러십니다만 네. 이걸 들을게 술술 나와요, 네? 노래를.
2: 이 각인 효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머릿속으로 메모리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입이 기억한다고 제가. 입이 기억하고 손이 기억하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1: 근데 노래가 다 다르잖아 이게. 다 다른데 뭐 네. 이거 한번 해달라는 금방금방 되는 게 정말 대단한 분이야. 네. 존경해, 존경해.
2: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아, 좋습니다.
0: 자, 일단 그 우리 중간에 노래 중간에 갑자기 우리 진영 씨가 참전을 하셔가지고 네.
3: 에브리바디.
0: 화음을 네. 3도 화음인가를 넣어주신 것 같아요.
2: 네네, 정말
0: 진영 씨가 이 코러스를 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코러스를 해본 적이 에, 있으세요?
3: 예전에 코러스 활동을 조금 네, 네 전국 투어 콘서트.
0: 아 진짜? 어, 누구 뭐 누구 알만한 가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혹시?
3: 제일 많이 한 건 1년 동안 네. 한 거는 이현우.
0: 아 이현우 씨. 네.
3: 전국 투어하고 방송하고 같이 이렇게 한 적 있습니다. 네.
0: 그럼 뭐 그 이현우 씨가 헤어진 다음 날인가 그
3: 네,
0: 노래가?
3: 네, 그거 할 때.
0: 그대 하루를 네. 할 때 뭐 거기서 무슨 흑인 필이 나오는데? 네 그거. 그거 거기 어머 뭐 후 하면서 막 영어 나오잖아요.
3: 네. If you only yesterday love me.
0: 오 듣고도 모르겠다.
1: 그 여성 코러스 하면은 그 조용필 씨 같은 경우도 네. 항상 그 저희 코너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네.
0: 그분이 항상
1: 여성
0: 하시죠.
1: 코러스 그 유명한 분
0: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1: 누구라 그러더라?
0: 천자 뭐 이렇게 들었는데 한 분 계세요 항상 하시는 분.
1: 있고 네. 그다음에 영국의 그 누구예요? 원더풀 투나잇 할 때 네. 에릭 크랩턴 그 뒤에
3: 맞아요.
1: 예, 여성 백 코러스 두 분이 네, 뮤직비디오 보면
3: 맞아요.
1: 아, 슬로우 슬로우 하면서 멋지게 하잖아요.
0: 예. 아, 뭐 근데 국내도 힘든데 지금 저 영국까지 가요.
3: 그 유튜브에서 유명한 영상이니까.
1: 아, 그러니까 네. 못 봤어요?
0: 네, 못 봤어요.
1: 아쉽다.
0: 자, 근데 지금 우리 지금 파란파도님이 코러스 7도함으로 하면 또 아주 7도, 5도, 그냥 3도 다 나오네, 아주.
3: 7도.
0: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지금, 파란파도님이 뭐라고 쓰신 거예요? 로보 노래를 마틴 기타로 치니까 대단하대요. 아, 지금 마틴 기타로 치. 네, 네, 상표가 네. 보여요?
2: 그 기타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죠?
3: 네. 마틴이라고 쓰이긴 하네.
2: 맞아요.
1: 음악 전문이신가 봐.
0: 그러니까요. 네. 자, 이거 비싼 거죠, 좀?
2: 네, 조금 하죠.
3: 멋있다.
0: 우리 집이 제가 보증금이 지금 300인데 바꿀 수 있어 없어 그것만 말해봐 일단.
3: 그거보다는
2: 네? 몇 개 바꾸죠.
0: 못 바꾸네. 못 바꾼다 내 집이랑.
1: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진영 씨 차례입니다. 라이브 신청곡이 들어왔는데.
3: 네.
1: 새드 무비 한번 해보라 이러는데
3: 왜 오늘 팝송이네요. 팝송데이. 네, 새드 무비 너무 좋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1: 악보 찾으시고 그러면
3: 네네 찾을 수 있어요.
0: 이거 내용 아시잖아요.
1: 슬픈 영화지. 슬픈 영화는 보면이 안 된다.
0: 그러니까
1: 눈물이 난다.
0: 이게 이제 뭐 어떤 남자친구가 뭐 영화 뭐 같이 가자 그랬는데 나 일 있어. 아이 저리 가. 뭐 그랬는데 어머 영화관을 혼자 갔는데 그 옆에서 스토리 아시죠?
1: 알지.
0: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1: 그걸 지금 다 얘기하면 진영이가 네. 무슨 노래를 해.
0: 아, 그럼
1: 미리 그 얘기하면 어떻게 노래를 해.
0: 아, 알겠습니다.
1: 그 얘 줄거리 다 듣고 영화 보냐 너. 어?

0: 줄거리 다 읽으면 노래 끝날 것 같아요.
1: 자, 그러면 네네. 진영 씨가 영어로 할 거죠?
2: 네네, 영어로.
1: 우리 청취자 중에 이거 해석 안 해도 다 알아들어. 얼마나 저 의식 수준이 높으신데. 자,
0: 풀어보겠습니다. 자,
1: 그러면 네네. 네, 진영 씨 야, 네. 새드 무비 듣겠습니다. 네. 박수.
0: 가사 잘 들으세요, 여러분. 네.

0: 네, 진짜. 새드 무비 메이크라이.
1: 네?
0: 메이크 미크라이.
1: 어, 메기를 뭐요?
0: 메이크스인가 메이크스.
2: 그냥 메이크라고 돼 있네요.
0: 새드 무비는 나를 슬프게 한다. 예. 그러니까 이 화자는 여성이야, 그죠?
2: 네.
0: 화자 노래하는 화자는 네. 여성인데 남자친구한테 오늘 저녁에 나하고 영화 보러 갈래 그랬더니 아, 자기 약속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혼자 간 거야, 저 네. 화자가.
1: 네.
0: 갔더니 어, 앞에 앉혔다는 거야,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하고.
2: 아유, 응? 그래?
0: 그래가지고 네. 아, 네가 노래 불렀잖아. 그걸 보고 얼마나 울었어. 슬프잖아.
1: 아, 그래서
0: 집에,
1: 네.
0: 집에 돌아온 거야. 그래서 네.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어, 새드 무비를 봐서요, 엄마.
1: 슬픈 영화.
0: 노래 제목이, 영화 제목이 새드 무비가 아니고 슬픈 영화를 봤다, 이런 얘기지. 네, 여기 영화 제목은 뭔지 안 나와. 나 이해됐죠?
1: 네네네. 네.
0: 형이 좋은 얘기는 좀 적어.
1: 지금 적고 있어요.
0: 어, 어. Sad movie make me cry.
1: Make.
0: 어. 그 성문 종합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거야. 어, make 동사용법.
1: 롱타임 노시다, 성문 영화.
0: 요새도 성문 종합 영화 보나?
1: 몰라요. 책에 손댄 지 오래돼가지고.
0: 아이고.
1: 근데 이런 상황이면은 어떻게, 성환 씨는 어때요? 이런 상황이 진짜로 생겼어.
3: 네.
1: 어떻게 해요, 이거?
3: 뭐 참죠 저는.
1: 어, 그래서 어, 나는 오, 여자친구가
0: 극장을 뒤집어 놓을 거야.
3: 네, 예, 예.
0: 그렇게 뭐, 하지 마. 그 경찰 출동해.
3: 아 그래도
0: 그 짤 돌고 그래 안 돼.
1: 그 여자친구가 그렇게 이제 바람을 피고 그런 상황이면 참고 요즘엔 또 이제 폭력이나 쓰면 안 돼. 금품을 요구해요 그냥. 아니 진혁 씨는 어때요 이런 상황?

0: 상황이 진짜로 생기면은.
1: 그 이렇게 앞에 앉았다고요? 그러면 똑똑해서 얼굴을 일단 보고 그 위로 이제 그냥 끝인 거죠.
2: 얼굴은 확인된 거고 이미.
1: 아, 그, 아니 그분도 저를 본 거예요 그러면.
2: 아직 안 봤지.
1: 아, 그러니까 똑똑해서 아, 확인하고 아, 아, 이제 그만 아. 네, 된 거죠.
3: 그만
4: 어 그만
3: 그만 어.
2: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0: 자, 4908님께서 새드무비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너무 잘 부르시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그리고 홍세아님께서 이 노래가 오, 이 노래가 한국판 네가 왜 거기서 나와잖아요.
2: 네.
0: 네가 왜 영화관 거기서 나와. 네. 8925님께서 진영 가수님 찐팬 주아 일체입니다.
1: 어머나.
0: 앞으로 95.1MHz 채널 영원히 고정합니다.
1: 어머나 감사합니다.
0: 이렇게 주셨네요. 네.
1: 최고.
0: 주아일체? 주아일체가 어떤 분이실까요? 예? 이게 뭐야? 술 주자에다가 뭐 안주하고 뭐 하나로 합쳐지는 뭡니까 이게?
1: 여쭤볼게요. 아, 여쭤볼게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2: 저거래 네. 술과 나는 한 몸이다.
0: 여기 술과 안주는 한 몸이다. 투 있어요 여기.
2: 술 주자에 나 쪘어 가지고 네. 일체다. 주아 일체.
0: 아, 네. 아짜가 나.
2: 그 뭔지 한 줄 알았어.
0: 아짜가 딱 주 할 때 술. 네. 아짜는 아 이건 줄 알았지. 그 자 할 때 아짜구나.
2: 표현을 해주셨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감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진영 씨, 성환 씨 정말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김광석의 노래도 한번 다시 끝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자 다음 달에 더 좋은 노래 청취자분들께 좀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저 쭉 바블 PD가 목록을 네. 적어가지고 드린다니까 네. 이따 가면서 좀 참고들 좀 해주시고.
1: 네 알겠습니다.
2: 자 그럼 김태발 씨도 수고했고요.
0: 아유,
2: 오늘
0: 감사합니다.
2: 끝곡은 이 노래를 듣겠다고 하네요. 진영이가 부릅니다. 진영이 누구지?
1: 저요.
2: 네. 접시 좋은 날 이 노래 들으시고 저희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5: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4: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1: TBS 교통정보. 오늘 오후 3시를 기해서 서울 동부권과 서부권에 강풍주의보와 호우주의보가 동시에 발효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기 부천시와 인천 북부에도 호우주의보가 확대됐고 전국적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으니까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 그리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알려드렸고요. 서울시내 휴일인데 많이 밀립니다. 지금 북부가서 도로 구리나들목에서 내부순환로 진입하는 데만 40분이나 걸리고 있고 올림픽대로 김포방면도 청담댁에서 여의도까지 가는데 40분 정도 걸립니다. 반대 올림픽대로 한남방면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리다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영동대교 쪽으로도 쭉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양재나들목 지나 사고도 났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0: 제가 들어드릴게요.
1: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1: TBS 교통정보.
2: 서울 동부권과 서부권은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동시에 발령 중이고요. 서울 외에도 오늘 밤까지 인천과 전북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와 강풍 우박이 예상되고 있으니까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까 계곡과 하천 근처는 가까이 가지 말고 산사태 같은 붕괴 우려가 있는 곳은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풍에 날아갈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물은 단단히 고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양평 방향 충주 분기점 조금부가 2차로에서 대형 버스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노은 분기점부터 충주 분기점까지 5km 구간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판교 부근과 양재나들목 조금 지나 각각 사고가 났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퀴즈입니다. 의사는?
1: 의원.
0: 한의사는?
1: 한의원.
0: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1: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0: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TBS 교통정보. 서울시내 1시간 전보다 정체 구간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북부간선도로 도심 방면 정체 구간은 여전히 긴데요.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구리 나들목에서부터 내부 순환로 진입하는데 30분 넘게 걸립니다. 그래도 이어지는 내부순환도 성산대교 방면은 기름램프에서 국민대 쪽으로만 잠시 사용할 뿐 전반적인 흐름이 좋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영동대교에서 반포까지 강남권 통과는 내내 밀리는데요. 중간에 동호대교 조금 못가 5차로에서는 사고도 처리하고 있고요. 강남순환도 금천 방면도 봉천터널 안에 4차로에서 사고 났으니까 또 다른 사고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부간 선도로는 외곽 쪽 정체가 심해서 목동교에서 금천교까지 가는데 40분 정도 걸리는데요. 3부간선 지하도로가 낮지만 여기도 지하도로 중간부터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이 시각 고속도로는 여전히 수도권 방면 정체 구간이 여러 군데 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횡성 휴게소에서 새마을 쪽으로 속도 내기가 어려운 가운데 광교터널 부근 3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충주분기점 부근에 있었던 대형버스 추돌 사고는 이미 정리가 됐지만 이 사고의 여파가 남아서 지금도 충주 휴게소에서 충주 분기점까지 11km 긴 구간 밀립니다. 이후로 감곡에서 여주분기점 쪽으로도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한남방향 청주강서 하이패스 나들목에서 오창 쪽으로도 12km에 달하는 긴 구간 갔다 서다 이어지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은 원주휴게소 부근에서 사고 났는데 여기가 내리막의 커브길이니까 또 다른 사고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Hit it. This ain't no disco. It ain't no country club either.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왜 이렇게 더운 거야?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0: 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이제 서울 시내 도로들 대부분 소통 원활해졌습니다. 다만 뚜벅뚜벅 축제가 열리고 있는 잠수교는 오늘 밤 11시까지 차량 진입 못하게 막고요. 잠수교와 이어지는 반포고가 차도가 지금 양방향 모두 물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상황도 좋아졌는데 강변북로 구리 방면 가양대교 조금 지나 4차로 고장난 대형 버스가 있습니다. 가양대교 이전부터 물리고요. 북부근산도로 도심 방면 이전에 월릉내두목 이전부터 하월곡리 지나는 데만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반면 고속도로에는 긴 정체 구간 여러 군데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쪽으로 정체 구간 길고 서울 양양 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동홍천에서 춘천 분기점 쪽으로 쭉 물립니다. 이후로 서종에서 화도 지날 때도 주춤합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1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1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

또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7: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6: 아, 네, 죄송합니다.
8: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8: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C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귓가에 지저귀는 파란새 마음의 바다 흐른 파란새 불쉬신 날개 해듯이 예뻤어 늘 곁에 두고 싶던 파란새 마음속에 파란 눈물 떨구고

귓가에 찢어버리던 파랑새 마음에 파닥히던 파랑새 푸시시 날개 해주시에 예뻐서 늘 곁에 두고 싶던 파랑새 마음속에 파란 눈물 떨구고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축구와 비슷한 노래는 참 많습니다. 때문에 축구의 원산지를 묻는 것은 사실 무의미하죠.

지금 우리가 아는 현대 축구의 시작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시작한 축구는 유럽의 식민지가 팽창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지요. 식민지의 아픈 과거가 축구를 세계적인 스포츠로 만든 시작점인 것 같은 것. 왠지 씁쓸하네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Quiet Riot, Come on, Feel the Noise 들으셨습니다. 4424번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죠. 오늘 월요일 축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아쉬운 게 금요일 날 아침에 우리 첫 경기를 했는데 지금 축구 경기하기 바로 직전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가지고 결과가 아주 궁금한데 지금 막 사연 댓글로 좀 올려주세요. 아, 참 이기겠지? 네, 이겨야죠. 또 6월 15일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이라기보다는 우리 한반도에서는 아주 큰 일이 있었죠. 6.15 남북 공동선언이 또 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진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말로만 듣던 그 TV에서만 보던 남북한 지도자가 같이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 광경을 저희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던 정말 어떤 큰 변화가 생기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아주 희망적인 날이기도 했었습니다. 축구 얘기도 포함해서 사연을 좀 보내주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어떤 선물이냐면 피부재건 솔루션 더 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 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를,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Dire Straits, Sultan of Swing. 이어서 King Crimson, Epitaph.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1447번님 사연이 너무 이뻐서 저희 담당 PD가 삐즈를 깔아줬네요. 바쁜 일상에 수만 번 뒤로 제주도에 왔는데요. 권디의 나른한 목소리가 한층 더 일상의 평화를 만나게 해주네요. 요즘 참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데 늘 부딪히는 수많은 상황에서 스스로를 비난하기도 타인을 미워하기도 이러면서 여러모로 참 바쁘게 지낸다 싶습니다. 바쁠 때마다 저는 늘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이렇게 되뇌이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이 스스로 버티는 힘을 주다가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권디는 속 시끄럽거나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평화를 얻으시나요? 일상에서 나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평화로운 일상을 위한 추천곡도 듣고 싶네요. 1447번님의 사연이었습니다.

파이어하우스 러브 오브 라이프타임 들으셨습니다. 1447번님 너무 이쁜 사연을 보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마침 3333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셔서 파이어하우스 곡 들어드렸네요. 3333? 오, 진짜 이런 뒷번호가 이렇게 좋은 번호가 있나? 무슨 공식 기관 아니야? 기관? 뒷번호가 3333이네요. 네, 1447번님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내용 중에 권디는 속 시끄럽거나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평화를 얻으시나요? 그러게요. 저는 일부러 책 보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어쩔 때는 술을 마시긴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은 벽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멍하게. 그러면서 그때그때 드는 생각. 히어 앤 나우라는 말이 있죠. 그냥 지금 드는 생각, 지금의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이렇게 지내면 저는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뭐 그리고 술 한 잔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0: TBS 캠페인.
1: 오늘도 안전하게 알코올 중독 위험 신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음주량이 점점 늘어나거나 주량을 조절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위험합니다. 두 번째, 한번 술을 마실 때 과음, 폭음이 반복될 경우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음주 후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 현상이 반복되면 알코올 중독을 의심하세요. 6개월에 2회 이상 블랙아웃을 겪었다면 인지 기능 저하가 우려되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네 번째, 술을 끊었을 때 불안, 불면, 식은땀 등의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알코올 중독을 의심하세요. 다섯 번째, 음주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거나 해장술을 찾는 경우에도 알코올 중독을 의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스스로 고위험 음주군이라고 판단되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상담, 중독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내일을 위해 알코올 중독 예방해주세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신하위 그대 앞에 난 촛불이여라 캠페인 전에 들으신 노래입니다. 4256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어제 방송 킬 더 킹 아주 그냥 죽여줘요. 오늘은 신하위 그대 앞에 촛불이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해주셨는데 오랜만에 저도 들어보네요. 고마워요. 아까 사연 끝에 권디는 속 시끄럽거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맨 마지막에 뭐 술 한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드리고 벽 보고 멍하게 있어요. 뭐 이런 얘기도 그랬는데 제가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끝났잖아요. 근데 캠페인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캠페인을 보내줘가지고 아 이거 내 생각에 제작진이 일부러 나 들으라고 저 캠페인 틀어주는 것 같은데 뭐 그렇죠. 아까 캠페인처럼 이렇게 블랙아웃이 오거나 막 이러면은요 뭐 문제가 되지만 저는 블랙아웃 오는 게 1년에 한 번도 될까 말까 해요. 저 알코올 중독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술은 뭐 권할 것도 안 되지만 막을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습니다. 4539님 휴가를 제대로 못 쓰다가 2026년 이제야 연차 2일 쓰고 드디어 휴가 왔어요. 시원한 음악 들으니 더욱 시원합니다. 으하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유 직장 생활하시는 분은 진짜 막 연차 쓰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이런 거를 연차 뭐 이런 거를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축하합니다.

너바나 리듬 들으셨습니다. 9708님. 이 밤에 듣는 순우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좋은 음악도 감사하고 TBS 모두 힘내세요. 이렇게 응원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5742번님도 권디 새벽 공감 선곡 너무 좋습니다. 권디 목소리가 너무 좋으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네요. 지금 선곡이 좋다라는 사연을 3개, 4개째 이렇게 읽다 보니까 갑자기 용기가 났습니다. 판테라입니다. 세미트릭 게이츠.

판테라 세미트리 게이트 들으셨습니다. 5788번님 신청해 주셨고요. 7007번님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와인 한잔하면서 방송 듣고 있는데 권디의 달달한 보이스 안주 삼아도 되겠죠. 권디는 술 좋아하세요? 주정이 어떻게 되시고 좋아하시는 안주는 뭐예요? 이게 참 마치 생방송처럼 녹음 방송인데 마치 생방처럼 사연을 딱 골랐네요. 어떻게 우리 제작진이 오늘 술 얘기 참 많이 나오네요. 와인 한잔하면서 방송 들으시는구나. 아유 부럽습니다. 저는 주종은 그 전혀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주시는 술 다 먹습니다. 안주는 강냉이를 제일 좋아하고요. 2153번님 일요일 밤 신나는 음악 감사하네요. 신청곡을 안 보냈지만 신청곡과 사연이 고맙다고 하는 답장도 재미있네요. 우리 막내 작가가 지금 답장을 보내주고 계시죠? 근데 아마 답장을 해야 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 고정으로 내용을 써놓고 보내고 있지요. 네, 2154님이 사연 주셨네. 네, 마지막 곡 들을까요, 우리? 마지막 곡은 4874번님이 신청해 주신 Guns N' Roses Patience.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0: TBS 캠페인
1: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다.
1: 너무 덥네.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

0: 지나가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깁니다.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5: 아유 더워.
6: 더워.
5: 왜 이렇게 덥냐.
6: 너무 덥네.
7: 왜 이렇게 더운 거야.
4: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6: TBS 교통정보
7: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특히 오늘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신정로 서부 트럭터미널에서 작동터널 쪽으로 3차로가 도로 침하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반대 일산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정체인데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서서울요금소에서 용담터널까지와 매송휴게소에서 비봉까지, 다시 팔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5: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평소보다 서둘러 출발해야 하는 월요일 출근길인데요.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연희램프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정체고 연희램프 지나서도 정릉터널까지 쭉 밀립니다. 반대 성산 쪽으로는 종암분기점에서 정릉터널, 홍은램프에서 성산램프까지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가는데 50분 넘게 걸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요. 반대 김포 쪽으로는 암사대교에서 청담대교,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정로 서부 트럭터미널에서 작동터널 쪽으로 3차로가 도로 침하로 통제되고 있으니까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4도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I'm like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쪽으로 지하도로 출구 1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수선아들목 부근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2차로와 3차로 두 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정체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이어지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미 정체되던 곳이라 뒤로 올림픽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이후로 방화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일대로 서행합니다. 내부순환도 성수분기점 쪽으로 연희램프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이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광명터널과 평택 제천강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금광 2터널에서도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퇴근을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정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나서면 늘 두 팀의 응원 속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한쪽은 내 이름을 외쳐주지만 다른 한쪽은 상대팀을 응원하죠. 결국 선수는 누군가의 환호와 다른 누군가의 아쉬움, 그 한가운데서 끝까지 자기 경기를 해내게 되는데요. 우리 삶도 목표를 향해 가다 보면 세상 모두가 다 내 편일 수는 없습니다.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은 소리와 쓴소리를 던지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준비한 기량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오늘도 그 자리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들, 특히 이